0: 딱 키워라 그 이래 하시더라 그 이래 봐. 이래 이래 이렇다. 도시와시 있다고도 갔다. 이모와 있어가 시키는데 기대나 있다가 키워나 그 이래 하시더라 그 이래 키워나 그 이래 담노 다시 사람 반담다. 이모와 있어가 시키는데 기대나 있다가 키워나 그 이래 키워나 그 이래 키워나 그 이래 하시더라 그 이래 그러니까 그래 이놈 말하는 호동 말다.
1: Like you mean like tempo wise, vibe wise? You guys became really, really less.
2: Yeah.
1: Did you want
2: you were
1: me
2: just
1: to,
2: doing one?
1: Did you want me to just like?
2: Oh, that's a good question. Like, what does the voice do in that case?
1: Yeah. So, no. Okay, okay. So I'm leaving.
3: Should I go back? Should I keep the... Can we listen to the previous one?
1: No, not this one. Not this
3: before. Should we go back to the instrument?
2: No,
3: go to the end.
2: Go to the end.
4: Get away. It makes less sense.
1: Oh, don't stop.
3: One more time. A cappella.
1: Let's do a cappella. I want to do... Let's have this song at least two minutes. Once we pass 2 minutes, that's good. We don't have more than 1 hour. Let's do it.
3: We should have played.
4: Crab,
1: Crab is so stupid. Crab. Okay, let's record. No, a cappella.
3: A cappella one more time.